천년만년이란 말은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합니다. 천년만년의 해년자는 해세자와 같이 쓰이는데요. 장수를 빈다든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좋은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날 조선 왕실에서는 이렇게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은 악곡의 암영으로 가져다 쓰곤 했는데요. 천년만년이란 뜻과 같이 쓰이는 천년만세도 역시 암영으로 쓰였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음악의 암영, 그 뜻이 좋은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농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 가락 도드리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롱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천년만세의 의미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천년만세는 천년만년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말씀드렸는데요. 해년자와 해세자의 차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천년만세, 아주 오랜 세월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은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사시란 의미 혹은 오래도록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오늘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이 좋은 5월의 향기 누리면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매일매일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만세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 삼재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민요와 가곡의 정서를 현대 창작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있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의 계승과 창조적 변용이란 두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곡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듣겠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좋은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생각하는 충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찰스 핸디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함의 기준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신만의 감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충분함을 주위에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또그 마음을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약자의 편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빈사님 문자 주셨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늘 함께 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코라이오님, 저도 함께 걷고 있어요.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등산 가시는 길이실까요? 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아날로그형 인간인 저도 택시를 앱으로 부르기 전에 길에서 기다리면서 손을 흔듭니다. 영선님과의 공감대 반갑네요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저 진짜 네,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좋고 나중에도 그렇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월 18일 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성찰과 모색을 담은 내일의 옷이라는 책으로 마진주 작가님과 함께 했었는데 닉네임 보뜰마을님께서 마진주 작가님의 설명 들으면서 문득 어릴 적에 큰 집에 있던 재봉틀이 떠올랐습니다. 바늘이 움직이는 그 재봉틀, 어린 저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하셨는데. 그쵸. 어렸을 때 마냥 무서웠죠. 혹시 손이 잘못해서 싹 스치면서 손을 다치면 어쩌나. 근데 지금은 재봉틀로 뭘할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능력인 것 같아서, 재봉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는 거대 자본과 마케팅 주체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시민 운동만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고요. 또 긴호흡돌고래님, 가변적인 디자인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이고 유연한 대안들 이게 바로 가능성이겠죠? 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뭘 고민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고민한다고 보내주셔서 참 좋습니다.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든든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정말 참 좋은 내용이라 내 친구들이랑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시면 다시 듣기를 나누어 주실 수도 있어요. 은영샘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또 재방송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삶을 기록해온 분이에요.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0: 주로 어떤 분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1: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신
0: 동안 사람들의 일과 삶을 기록해온 분이에요.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는 기록을 해왔습니다.
0: 보통은 다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얘기하고 싶어
1: 네네.
0: 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기록해 오셨는데 그 삶을 기록하면서도 우리 작가님 얘기도 살짝 하시게 되나요? 책 속에서?
1: 어떤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저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대한 기록 속에
0: 어디 가서든지.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의 삶을 기록해 오셨는데 그 삶을 기록하면서도 우리 작가님 얘기도 살짝 하시게 되나요? 책 속에서?
1: 어떤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저의 삶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삶에 대한 기록 속에 저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에세이 작업도 같이 해왔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기록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1: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제대로 알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개인의 낱낱의 삶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연관을 맺고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의 연관이 결국 제 삶의 고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이번 책 기류의 간호사도 누군가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아주 깊이 따라간 그런 작업인데요. 조우카 선생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1: 조우카 선생님은 그 25년 전에 그 건강한 노동 세상이라고 인천에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뵀었고요. 그곳에서 선생님은 이제 산재 노동자들에 대한 활동을 하시고 계셨고 저는 그때 그 처음 사회에 나와서 노동을 하는 신입 노동자였죠.

0: 들어가 일해야 했다. 조카는 이곳에 온 첫 간호사였다. 적십자사에서 나온 여러 자료로 주민 보건 교육을 이뤄진 바닷가 부두의 동네였다. 조옥화는 만석동에서 한 판잣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주민운동을 하려면 주민 속으로 들어가 일해야 했다. 조옥화는 이곳에 온 첫 간호사였다. 적십자사에서 나온 여러 자료로 주민 보건 교육을 했다. 주말 진료는 일꾼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났다. 조옥화는 의료실무자로서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꾸려가면서 그곳에서 2년 만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을 세웠다.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1982년 4월 23일 오후 7시 186세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기총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이고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아직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주민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거의 없던 시절, 그것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에서 제 힘으로 피어난 민들레 같은 조합이었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에서 함께 부르는 조합가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웃음을 띠며 때로 옆 사람의 손을 잡기도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함께 이룩할 이전에 없었던 영토. 그것이 민들레가 뿌리 내릴 땅이었다.
1: 그래요. 1982년이면 진짜 의료보험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때 조옥화 선생님이 이제 병원을 나와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냐면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셨을 것 같거든요.
0: 그 조옥화 선생님이 1970년대에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을 하셨는데 당시에 굉장히 권위주의고 영리 추구적인 모습의 병원에서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약자들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나오셨고요. 또 하나 계기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당시에 1980년대에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났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진로의 결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이셨는데 그 삶의 풍경이 어땠나요?

0: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하고 나중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모습,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이 시민, 이 사회의 주인이 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1: 와,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일단 개인에게서 딱 바로 서 있어야 사회로,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0: 으로 서로 연결돼서 자신의 길과 자리를 함께 가져가는 과정이 이 제목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우리가 다 같은 그길 위에 있으면서도 또 각자의 작은 길로 가고 있는데 길은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네요. 음악을 한곡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토다의 수제천 파트 1 듣겠습니다.

0: 길을 걷는다 중에 일부를 안미선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나가는 말.
1: 묵직한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길을 걸었다. 늘 다녀 익숙한 길이지만 날마다 똑같은 것은 없었다. 일흔이 되어 가만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그 길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주어진 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은 없었다. 일흔이 되어 가만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그 길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주어진 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을까?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을 별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죠. 제 삶의 키워드가 여성,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간호, 이 세 가지예요. 병원 내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 간호에 관심을 가졌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온 거죠. 뒤돌아보니까 일의 의미가 그렇게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0: 것, 숨은 노동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이 기록의 가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옥회 선생님의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죠?
0: 네. 네. 선생님은 약한 자의 자리에서 약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또 김지선님처럼 조옥하 선생님의 굉장히 친했던 친구분은 청빈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돌봄을 하면서 돌봄을 받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놓치고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나의 길을 꼭 붙잡고 그 길만 옆을 보지 않고 가는 방식도 있지만

0: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있나요?
1: 선생님께서 그 자신이 세상을 새롭게 본 과정의 하나로서 개인이면
0: 우리가 두 가지 다 떠안게 된 것 같아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시기에 조국화 선생님의 얘기가.
1: 그래서 자신의 가난과 상처에 대한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1: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자신의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우리가 공통으로 맞닥뜨리지만 각자 혼자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밖에 일을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그 여성의 몫을 또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회사 살림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는 좀그 보이지 않는 노동들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1: 네. 사실은 이 고령화 사회고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제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뭐 전업으로 그 가정을 전담하는 주부를 상정하고 바깥에서는 그 전

0: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뭐 전업으로 그 가정을 전담하는 주부를 상정하고 바깥에서는 그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낡은 규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런 돌봄의 사회화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공공 자원을 통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사실 여성들이 돌봄에 좀 강하긴 해요. 좀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남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은 좀 여성들이 해야지. 뭐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돌봄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점.
1: 남성들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은 좀 여성들이 해야지. 뭐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돌봄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과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돌봄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남녀 구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지원이 가치나 감정, 타인을 위해서 감정을 쓰고 돌봄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타인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질주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아, 내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 이런 돌봄과 감정을 쓰는 것, 이것이 생존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권리와 의무로서, 그리고 사회에도 권리와 의무로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게 참 신기하게.

0: 여성들이 이 조우카 쌤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해서 노력해왔고 평생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활기차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그 이름에 이름을 붙여서 그 직종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의 권리를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하는 적도 있고요. 지역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면서 지역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어쨌든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대의 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변화의 목소리를 지원했던 조우카 선생님의 삶도 그 연장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과 또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안미선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그런 얘기 있으세요?
0: 네. 윤동주 시인의 식구 중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길이 자신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선택한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모두 다 걸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1: 이렇게 타인의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인생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앞에 또 이 다음에 어떤 삶을 기록하고 싶으세요?
0: 여전히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노동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옆에 울타리들의 이야기들도 기록하고 싶습니다.
1: 나중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도 기록하셨죠.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 모시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삶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뭐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0: 한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빙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0: 준양아, 내가 너를 넣어봤으니 너도 날 좀 먹어다오.
1: 부끄러워서 어찌여봐요.
0: 장모는 젊어서 이보다 훨씬 더했다더라.
1: 그럼 좀 업어볼까요?

신고 나온 걸 알게 됐다거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시즌 메뉴로 단팥죽을 게시했다거나 오늘 처음 가본 동네 식당에서 먹은 쌀국수가 너무 맛있었다거나 버스를 타고 나서야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걸 알게 됐다거나 자주 가는 카페에서 시즌 메뉴로 단팥죽을 게시했다거나 저녁바람이 유난히 좋아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다거나 이런 사소한 일상을 가까운 이들과 스스럼 없이 나눌 때 사실 내가 나누고 싶은 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걸 느낀다. 혼자서만 나의 살아있음을 헤아리기엔 삶은 너무

감상하고 오셨어요.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서도소리 준비하고 있어요. 박초현의 소리로 초로 인생 만나보시죠.

초현의 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으라차차 슬기씨 준비해봤습니다. 구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봄꽃 아래의 낭만과 마스크 속의 숨가쁜 일상. 봄은 늘 그렇듯 이렇게 변화무쌍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리랑도 그렇습니다. 애잔한 선율 속에 슬픔을 담고 경쾌한 장단 속에 희망을 품고 그리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미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생동이게 합니다. 아리랑이 있어 행복한 오늘,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를 들으며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운 아리랑 세상을 꿈꿔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해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2부 첫 곡으로 꽃과 모자 듣고 오셨는데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심청가 가운데 젖동냥 만나실 텐데요. 어미를 잃고 배를 고는 어린 딸 청이를 위해서 이웃집에 가서 젖동냥을 하며 아이를 어르고 키우는 이야기가 담긴 대목이에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그날 밤을 새누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지고 어린 아이는 점점 기진할제 동방이 희번히 밝으오니 우물가 물 길는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조화라고 옳지 인제야 날이 밝았구나. 오 뭘까 두대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제 한 품에 아이제 안고 한 손에 집행이 겉 또 집고 더듬 더듬 더듬

척인들 아니주야 천서를 많이 먹여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온 먹이인들 참아 그의 아들 굶기니까 시인봉사 좋아라 어이 생각 말고 내일 또한 꾸구시고 오그래도 안 꾸시면 내 자식 온 먹이인들 참아 그의 아들 굶기니까 시인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호 수복강령호 없소서 천서를 얻어 먹이랴 이 집 저지 멀다닐 적어 그때요 신봉사가 젖동량에 이곳에 나서 삼배질삼하노라 흐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이에 첫 좀 먹여주오

노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시간은 꽤 흘렀지만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는 건 아마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의 온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연은 작년 8월 뜨거웠던 여름날 대구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시작이 돼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님과 승객들 그리고 또 경찰관들이 나선 그 긴박했던 7분에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7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시민은 누구보다 빨리 지구대로 뛰어들어가서 상황을 알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쓰러진 순간부터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단 7분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아트리오의 연주로 소나무야 성구작 전해드릴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이 스스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살짝 건네주는 일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들은 저마다의 하얀 도화지를 품고 태어난다고 하죠.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그 도화지에 아이들이 스스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살짝 건네주는 일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 아이들 노래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어른이 된 우리가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 피아노 반주 대신 가야금과 해금 선율에 맞춰 노래하던 추억 하나쯤 품고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소망이 이 음반을 탄생시켰죠. 이 음반이 더욱 귀한 이유는 노랫말에 있어요. 이황, 김시습, 서산대사 같은 우리 선조들이 아이였을 때 그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노래한 한 시를 현대적인 우리 소리로 옮겨 담았거든요. 볼게요. 쿵덕쿵 쿵덕, 덩덕쿵 덩덕, 올렸다 내리고 내렸다 올려 온 동네 웃음꽃 만발하고 맵쌀 좁쌀 하얀 눈살로 탈곡되어 사랑의 노래 행복으로 뿌려지는 듯한 이 신명나는 리듬을 아이들의 맑은 눈살로 탈곡되어 사랑의 노래 행복으로 뿌려지는 듯한 이 신명나는 리듬을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강지환의 시를 김은경이 작곡하고 장서윤이 가야금 병창으로 노래하고 연주한 널뛰기 전해드립니다.

가야금 병창 동요 널뛰기 전해드렸는데요. 장서윤의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2004 국악방송 추천 아이들 노래는 가야금 병창, 판소리, 시조, 동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양식의 병창 동요 총 15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당시 전국 소리, 시조, 동요 등 다양하고도 새로운 양식의 병창 동요 총 15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당시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포가 되기도 했어요. 방금 들으신 널뛰기에 활기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들녘의 풀꽃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판소리 동요 꽃새 바람인데요. 하니바람 마파람 타고 매와 가람 구비구비 돌아 고갯마루 다다르니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해금의 해학적인 가락과 가야금의 경쾌한 울림이 아이들의 귀여운 노래와 만나서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할 거예요. 안정화의 노래 전명선의 양금 연주로 시조동요 두려움, 오선영의 해금 병창으로 해금 병창 동요 나무 노래, 김혜람의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 동요 아지타령까지 세 곡 전해드리죠.

세 곡 전해드렸어요. 안정화의 노래 전명선의 양금연주로 시조 동요 두려움 가장 먼저 들으셨고요. 오선영의 해금병창으로 해금병창 동요 나무 노래 그리고 김혜람의 가야금병창으로 가야금병창 동요 아지타령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따끔 따끔 따끔 따끔 가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방귀 뀌는 뽕나무 아이들이 좋아할 노랫말로 채워져 있죠. 앞서 시조 동요 두려움부터 가야금 병창 동요 아지타령까지 세 곡 전해드렸는데 쉽고 재밌고 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곡들이었죠. 오늘 한 장의 음반

0: 참기가 울다 말고 대답하였대. 발을 다쳐 아파서 온다.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참기가
1: 역기도 해서 개구리는 개굴 물어보았대.
0: 참기야, 너 왜 우니? 참기가 울다 말고 대답하였대. 발을 다쳐 아파서 온다. 개구리는 바쁜

0: 반딧불이야, 너 왜 우니? 반딧불이 울다 말고 대답하는 말.
1: 물에 빠져 못 나와서 운다.
0: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반딧불이 건져주었대. 착한 일 하느라 길이 늦은 개구리. 형제 집에 왔을 때는 날이 저물었대. 쌀 대신에 벼 한 마리 얻어서 지고 형네 집을 나설 땐 저문 날이 어두웠대.
1: 온다.
0: 개구리는 바쁜 길 잊어버리고 물에 빠진 반딧불이 건져주었대. 착한 일 하느라 길이 늦은 개구리. 형제 집에 왔을 때는 날이 저물었대. 쌀 대신에 벼 한 마리 얻어서 지고 형네 집을 나설 땐 저문 날이 어두웠대.

0: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1: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0: 새똥이 쌓여 못 가서 걱정한다.
1: 그랬더니 새똥굴이
0: 새똥 더미 다 굴려
1: 막혔던 길 훤하게 열어주었대.

0: 개구리야, 개구리야. 무슨 걱정하니? 개구리 이 말에 개골개골 대답했대.
1: 방어 없어 벼 못 짓고 걱정한다.
0: 그랬더니 방아깨비 이 다리로 쿵덕, 저 다리로 쿵덕 벼 한 마리를 금방 다 찧었대.

김은경 작곡의 가야금 병창 동요 개구리네 한 솥밥 듣고 오셨는데요. 장사윤의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는 우리 소리 어떠셨어요? 사실 요즘처럼 빠르고 세련된 음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오늘 들은 곡들이 조금은 투박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딘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서툴러 보여도 그 비어있는 틈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건 어른들의 너그러운 미소겠죠? 그 격려 속에서 아이들의 소리는 비로소

0: 한평생 우리 소리,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명인들을 만나는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매달 한 분의 명인 명창을 선정해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판소리에 맥을 잇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예능 보유자 아늘한 명창을 만나봅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손절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손절은 주식 투자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해 손실을 줄이는 행위인데 요즘은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로 확장돼 쓰이고 있죠.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대상을 손절하는 현상. MZ세대 특유의 문화로 여겨지고 요즘은 일명 손절사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손절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인간관계를 끊는

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잘만 활용하면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창작 활동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AI를 잘 다루는 방법 저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이 이어집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는데요. 오늘은 노동절을 맞아서 주체적인 연대의 노래 옹이야를 AI를 통해서 현대의 다양한 노동 현장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전통 국악 음원을 AI를 통해 새로운 장르로 바꿔보고 감상해보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오늘도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1: 다행입니다.
0: 국악을 AI로 만든다. 이런 주제 자체만으로도 일단 획기적이잖아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이제 문났습니다.
1: 그래서 이 노동자의 날에 주목을 해서 이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그리고 아 우리가 노동하면 노동요가 빠질 수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노동요를 이 AI 친구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네. 컨셉을 그래서 노동요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0: 올해부터는 노동절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로 다시 이제 새롭게 지정된 날인데
1: 네.
0: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새로운 노동의 노래가 필요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와, 새로운 전통 노동요. 근데 우리의 원래 전통 노동요들도 참 많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리 타자 가면서 도리깨질로 막 도리깨를 막 치면서 했었던 옹해야도
0: 네.
1: 있고요.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했던 뱃노래. 그리고
0: 네.
1: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물 당기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같이 했던 멸치 후리는 소리 등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중에 제가 이게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0: 네.
1: 도리깨질을 했더라고요.
0: 정말요?
1: 시골에 가서
0: 실제로
1: 네네네네 콩 이렇게 다 모아놓고
0: 네.
1: 도리깨질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0: 그렇군요.
1: 옹해야를 해볼까 합니다.
0: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1: 네.
0: 막 시골에 보면은 깨도 널려
1: 맞아요.
0: 있고 뭐 이렇게 타작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이제 아 이걸 한다니 막 되게 설레이는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노동의
1: 맞습니다.
0: 음악을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그래서 재해석을 하셨을까요?
1: 이 친구가 처음에 제가 그러면 현대인들의 노동요를 만들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실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실외 노동자들이 힘들겠네. 아니 서운하겠네라고
0: 네.
1: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내 노동자 입장에서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오늘 총 세 곡의 음악을 가지고
0: 그렇군요.
1: 왔습니다.
0: 우리가 네. 생각하면 예전에 노동요라고 하면 정말 야외에서 노동을 했던 뭐 멸치잡이나 말씀하신 뭐 보리타작이나
1: 네. 맞아요.
0: 야외에서 노동을 했던 노동요라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좀 실내에서
1: 맞습니다.
0: 노동 진짜 진심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동요잖아요.
1: 맞아요.
0: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곡이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정말 많잖아요.
0: 네.
1: 근데

0: 우리 삼아 즐겁게 생활 소재를 노래로 부르며 이게 이 앨범의 타이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정한 노동요를 이 앨범에서 담으려 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고 1994년도에 국립국악원 연주단 분들께서 연주하고 노래했던 그 옹혜야 의문입니다.
1: 네, 그러면 바로 원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강정숙의 여러분의 연주로 옹혜야 들어볼게요.

0: 소통을 네. 신명으로 승화시켜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옛날 노동과 정말 현대 노동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걸 그대로 가사에 옮겼군요.
0: 네.
1: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바닥에 도리깨를 쳤다면 지금 이제 타자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0: 네.
1: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그러면은 장르가 여러 장르가 이제 해석됐나요?
0: 네. 이 친구가 네. 신스 웨이브라 그래서 예전에 1980년대 영화 음악이나 비디오 게임 사운드 트랙 그리고 네. 애니메이션의 그 감성을 이렇게 이 신스 웨이브로 많이 이렇게 약간 레트로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1: 이렇게 신스팝 뭐 신스 네.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이게 뿅뿅뿅뿅 오락실에서 나는 그런
0: 네네,
1: 소리.
0: 비슷한 맞습니다. 네.
1: 그렇군요. 너무 귀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데요. 우리 바로 들어볼까요?
0: 네.
1: 그러면 옹혜야 신스 웨이브 버전 한번 들어보실게요.

0: 옹혜야 신스 웨이브 버전
1: 네.
0: 들어봤습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정말 청취자의 느낌을 그대로 이제
1: 네.
0: 전달드리자면 뭐랄까요? 예전의 노동의 속도감과 현대 노동의 속도감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지금은 이제 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 그쵸.
0: 이렇게 엉덩이를 쳐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빨리 끝내야 돼! 막
1: 그래야
0: 이러면서
1: 퇴근하고 가니까,
0: 예.
1: 예.
0: 빨리빨리 이런 느낌이 들면서 막 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그런 또 다른 흥이 느껴지고 또 약간 그 7, 80년대 롤러장에서 듣던
1: 맞습니다.
0: 노래이기도 한것
1: 예,
0: 같아요.
1: 예, 예.
0: 직접 만드실 때 AI에게 뭐라고 입력을 했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0: 수도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0: 자, 다음 버전도 궁금합니다. 어떤 버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이제 마지막 버전인데요. 이제 산업 현장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여기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모든 걸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0: 그러니까요.
1: 것 같네.
0: 아니
1: 네.
0: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 안에서 긁어 모은 거잖아.
1: 맞습니다. 이제 가사 노동자에
0: 네.
1: 대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러면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네. 일을 할 때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노래를 만들어줘.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버전 이렇게 이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0: 가사노동 버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가사노동 가사 버전의 옹예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집에 가서 네. 일을 할 때 틀어놓으면 좋을 만한 노래를 만들어줘. 일단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버전 이렇게 이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0: 가사노동 버전 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먼저 음악을 들어보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가사노동 가사 버전의 옹예 한번 들어볼게요.

0: 디테일할까요? 가사가 보니까 세탁기는 돌아가고 나는 춤추네. 짝을 잃은 양말들은 어디 갔느냐? 분리수거할 수 없네.
1: 그니까요. 집안일이라는 게안 하면 티가 나는데,
0: 정말요.
1: 예,
0: 해도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해도
1: 맞습니다.
0: 해도 끝이 없잖아요. 어쩜 이렇게 디테일할까요? 가사가 보니까 세탁기는 돌아가고 나는 춤추네. 짝을 잃은 양말들은 어디 갔느냐? 분리수거 봉투 들고 러네 이건. 삶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일상의 소소한 노동이

0: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휴대폰으로 어플 받으셔서 많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조금 더 국악을 이 친구가 더 많이 학습하는 기회가
1: 이렇게 재미있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AI가 국악을 만들 수 있을지 흉내 낼 수 있을지 얼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0: 휴대폰으로 어플 받으셔서 많이 해보면 해보실수록 조금 더 국악을 이 친구가 더 많이 학습하는 기회가 되니까 AI 그리고 음원을 만드는 그 AI에도 많이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축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1: 다음 주에는 더 정교한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오늘은요. 우리 전통 노동의 옹혜아를 다양한 버전으로 연구해봤습니다. 오늘도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0: 작품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커라는 영화를 박찬욱 감독이 작업을 하면서 제작이 연기가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서 박찬욱 감독이 소설을 먼저 접했고 이제 그때부터 일찍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했었다는데요. 일생일대 프로젝트라고 할 정도로
1: 네.
0: 큰 애정을 보인 작품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커라는 영화를 박찬욱 감독이 작업을 하면서 제작이 연기가 되었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 선보여진 좀 오래 묵힌 그런 작품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요. 좀 시대성이 무한 느낌도 강해요. AI도 나오는데 또 앞에서 인물들이 입은 옷이나 또 배경이 되는 공간, 집들을 보면 조금 오래된 옛날 한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의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있어서도 CCTV가 없는 곳이 요즘에는 없는 시대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1: 저도 예전에 그 이병헌 씨가 예능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정말 오래됐는데 잊어버릴 만도 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야, 나 이런 영화 너무 하고 싶은데 나 나중에 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0: 네.
1: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야, 내가 말했던 영화 기억나? 이러면서
0: 약속을 지키셨어요.
1: 네,
0: 네.
1: 약속을 지키셨다고 불현듯 떠올랐는데 이게 손예진 배우랑 이병헌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또 화제가 됐어요. 두분다 정말 연기력이 좋은 배우잖아요.
0: 네, 이외에도 뭐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죠. 정말 연기 차력쇼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연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1: 네.
0: 이런 배우들도 경력이 다들 상당하신데 박찬욱 감독 앞에서는 다시 신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한신 정성껏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이를테면 발음 하나, 억양 하나도 디테일하게 교정을 했었어야 했고 또 현장에서 녹음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후에 후시로 여러 번 녹음을 할 정도로 배우들의 어떤 사소한 연기 하나하나에 공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1: 그렇군요. 이병헌 배우는 뭐 공동경비구역 JSA로 박찬욱 감독과 이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손예진 배우와 박찬욱 감독은 혹시 이번이 처음 작업인가요?
0: 이 손예진 배우가 주연했던 이경미 감독의 영화 비밀은 없다의 각본을 박찬욱 감독이 맡았었죠. 그래서 한 차례 인연은 있었다 볼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이경미 감독이 이제 어쩔 수가 없다의 각색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0: 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대표적으로
0: 인간적이라는 기준을 우선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영화라기보다는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인간적인 본성에서 기인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복수 3부작이 있죠. 복수는 나의 것,
1: 맞아요.
0: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만 봐도 자극적인 살인을

0: 담아낸다는 점에서 네. 지극히 인간적인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 사이에서 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가장 이런 잔인한 비극을 초래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깊숙한 어두운 면 대중적으로 관객 친화적인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볼 수가 있죠.
1: 뭐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주인공의 이야기라서 더
0: 볼 수가 없다는 가장 잔인한 장면도 덜하고 네. 또 주인공들이 충분히 공감 가능한 평범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풍자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AI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의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뭐 먹이사슬이 있으면 먹이사슬의 맨 밑에 깔린 자들끼리 경쟁하면서 또 서로 싸우면서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이고 특히 인간 간의 그런 어떤 경쟁에 대한 풍자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AI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대한 어떤 걱정의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뭐 먹이사슬이 있으면 먹이사슬의 맨 밑에 깔린 자들끼리 경쟁하면서 또 서로 싸우면서 그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밑단 극단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미래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 라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요즘 또 이런 류의 드라마도 있잖아요.

0: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삽입곡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5월 8일에 열린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에 오른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굿뉴스죠?
1: 네, 이 굿뉴스라는 영화는 2025년 10월에 공개된 넷땡땡땡 오리지널 영화이고요. 네. 불안당, 킹메이커, 길복순 등을 연출한 액션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0: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작품상에 오른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영화는 굿뉴스죠?
1: 네, 이 굿뉴스라는 영화는 2025년 10월에 공개된 넷땡땡땡 오리지널 영화이고요. 네. 불안당, 킹메이커, 길복순 등을 연출한 액션 영화에 특화되어 있는 변성현 감독의 연출작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는 액션보다는 코미디 장르에 좀 더 가깝다 볼 수 있고요. 출연 배우로는 이 변성현 감독과 여러 작품에서 함께했던 설경구 배우를 비롯해서 홍경, 유승범 배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유명 배우인 카사마츠 쇼, 또 야마다 타카유키라는 배우도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 영화는 1970년에 일어난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배우들이 또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 제목? 과 같이 굿뉴스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1: 일본에게는 사실 이제 배드 뉴스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국제 관계에 있어서 또 정치 이념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그래서 굿뉴스라는 중의적인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발생했던 이 일본 여객기 공중 납치 사건이 먼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일본의 급진적 공산주의 동맹파가 이제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던 여객기를 납치를 해서 북한으로 승객 129명을 태우고 건너가 망명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정부가 공조하고 이 해당 여객기를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시켜서 긴 협상 끝에 승객들을 구출해 내게 되는데 네. 이후에 이제 일본의 차관을 이제 대신 인질로 승객들을 대신 바꿔 태워서 예, 범인들이 북한으로 넘어가 네. 이제 망명에 성공하게 되죠. 네.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인질로 잡혀갔던 일본 차관과 비행기를 조종한 파일럿들이 이제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하게 되었고요. 네. 정말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그런 실제 사건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어요.
0: 그러니까 한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납치범으로부터 무사히 일본 승객들을 구출한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된 영화군요.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에서 설경구 그리고 또 홍경 배우 어떤 역할인가요?
1: 우선 설경구 배우는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암흑애라는 인물을 이제 극중 연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암흑애가 지니는 의미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해결사 캐릭터인데 빠른 두뇌 회전으로 이 여객기 납치 사건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판을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똑똑한 머리에 비해서 약간 이제 옷차림을 보면 후줄근하고 말투도 껄렁한 그런 개짜스러운 역할.

0: 한국인이
1: 굉장히
0: 의심이 되는
1: 아니에요.
0: 그런 정황들을 보고 네. 이 납치범들이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이 인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납치범들의 입장에선 또 북한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는 조건으로 서로 간에 집요한 협상의 과정이 펼쳐졌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협상의 과정들을 굉장히 긴장감 넘치도록 또 연출을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모로 몰입감이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또 OTT에서만 볼 수 있다니까 또 아쉽네요.
0: 네, 극장에 걸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OTT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영화 중 하나고요. 네. 이런 기존의 한국 영화들과 좀 차별화되는 색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백상 예술대상 작품상 후보로 또 오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설경구, 홍경 배우뿐만 아니라 6년 만에 모처럼 얼굴을 비춘 유승범 배우가 극중의 중앙정보부장 역할을 네. 맡아서 유쾌한 악역으로 출연해서 그게 또 완성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쟁쟁한 한국 배우들과 또 일본 내에서 또 훌륭한 연기력으로 정평난 배우들이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협연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모습들을 보고 싶다면 꼭 한번 이 굿뉴스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1: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요. 또 영화에서는 또 어떻게 비춰질지 또 어떻게 코미디 형태로 드러날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영화 굿뉴스 삽입곡 프랭크 시나트라의 블루문 들으면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마이웨이 그리고 노고지리의 차찬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 보다가 봤는데요. 50대 이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놀량의 아직은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김단비의 기다리는 이유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 십경가, 이야옹 타령 함께 들으면서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잘 보내셨나요? 가족의 달 5월 풍요롭고 행복한 달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이기도 해요. 아침에

알겠습니다. 8397님. 우와 좋다. 넋을 잃고 듣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이희배님. 반갑습니다 용훈님. 다음 주는 어버이날과 제 생일이 있어 아들, 딸이 여행 계획을 해놓았어요. 용훈님과의 대화는 한 주 쉬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어요. 네. 용훈님도 부모님 계시면 바쁘시겠네요. 멋있는 날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요. 이춘희 매화 타령 양산도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작은 법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날이 좋은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나 친구처럼 가족처럼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애청해 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장월중선, 가야금 아쟁산조 병주 감상하시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야야 흥보야, 아 이것이게 좌창이라는 것이 말이야. 앉아서 노래하는 잡가라고 하지 않았냐? 예형님, 앉아서 부르는 긴 잡가를 아 좌창이라고도 하지요. 아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아 길에서 이런 전단지를 나눠 주던디. 아 여기는 서도 좌창이라고 써이질 않더냐? 아니 앉아서 부르는 것이 좌창이라면서? 아 여기엔 왜 서 있어도 좌창이라냐?
1: 우미.

요성이죠. 느린 곡에서는 흐름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빠른 곡에서는 아주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게 서도 소리만의 매력. 오늘 풍요사전에서는 서도 작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작가뿐만 아니라 서도 소리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 약간 콧소리를 섞어 격하게 떠는 요성이죠. 느린 곡에서는 흐름끼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빠른 곡에서는 아주 익살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게 서도 소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풍미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김선구의 해금, 서영석류 해금산조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춘희의 소리, 경기민요 매화타령이었습니다. 지난주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 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전영민님, 새타령 어제 불렀는데요. 더 익혀서 제대로 불러봐야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2부 로고송도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지요.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풍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정되신 분은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898님 신청곡, 오경희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서공철류 짧은 산조 감상하시겠는데요. 서공철 명인은 산조를 가리키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진양조에 눈이 내리고 중머리에 봄이 오고 중중머리엔 군자, 임이 찾아오고 자진머리엔 희노애락을 담고 휘머리엔 젊음이 가고 뒤풀이에서는 만사를 정돈한다. 네, 한편의 인생을 논한 서공철의 산조,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며 오경희의 연주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입니다.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 감상하시겠는데요. 경상도에서는 보통 지신밝기 할 때 거의 모든 마을에서 성주꽃을 하면서 고사소리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신을 밟거나 잡기를 막자는 내용으로 제의적 성격이 높은 편이었죠. 오늘은 김덕명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건승할 때

세면 성주보니 없을 손양 성주보니 어떠며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개평소 평에 던졌네 강남 갔던 연자가 그 솔씨 물으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 소를 길어내 제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 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 소리 되었네.

자 아게 자게 살간 위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엌아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풋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울리자 자부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질새 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양동마가 뒤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자구자 지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

제목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삽자가 삽작신을 울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정넘을 마구자 송큰놈도 마구고

그는 1979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후 국가무형유산 그리고 일을 마친 뒤 부르는 캥마쿵쿵노세 이르기까지 각각의 소리는 노동의 단계에 맞춰 기능과 정서를 달리합니다. 이 농요는 1979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천 통명 농요 아브레이스나 돔소 소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농요 한 자락을 넘어 논 위에서 함께 호흡하던 사람들의 삶과 질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며 다시 이어지는 이 소리의 흐름은 오래된 풍류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공동체의 기억과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산을 구용할까 북내산을 가자 허니 약수나 눌러 있고 곤륜산 바래보니 남풍은 모르더라 우아로 천상 행경악망 물거리 무한해요 인간은 망고인 척 사찰로 구경하고

대군만 유용하구나. 승안강 서산로 산모임 나는구나. 절강업 북선조수 백용산 천인무대 맹요 사령성 상족공중호가 지리요 서수한 반빛소리 반주위에 저전난댕 아래롱 아래롱 내표팽여신 호수를 보였나누 700인 노론 물 우리 도다오 무강은 약금 허약 정년만

0: 에서는 유랑 예인들이 나와 노래와 공연도 이어집니다. 그럼 흥보가 중 다섯째 박통에서 사당패 솔대패 나오는 대목으로 추임새 보겠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1: 거린들 떠난 후에 다섯째 통 또 탈 적에 박타는 적군 중에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꼭 하고 마는 청보한 놈이 있는디.
0: 네?
1: 여보세요, 놀보시. 이 통칼 박소리는 내가 먹이면 어떠하오? 놀보가 허락하니 청보놈이 놀보를 꾸짖기로 꼭 박말만 가지고 앞소리를 매기던 것이었다. 힐근 힐근 홈지야 어여우루 덥지야 힐렁 힐근 당겨주소 어여우루 덥지야 저수는 당태태 시워진 심들이 손박이 공명한직 성년님 내 행실들이 건박이 어여우루 덥지야 비라를 가서 호박이 요구슬 바르네 주박이로다 어여우루 덥지야 그래 풍수의 그대 소박 사람만 안 보도 경박 어유로 돕다 남의 말을 대고 타박 형제간에 몹시고 박 어유로 돕지 흥보세 의심은 박은 지비근에 받는 박이오 어유로 돕지 놀보노무 힘은 박은

돌본 놈이 기가 막혀. 좋다 잘 나왔다. 나오든 용제일이다. 돈은 쓰는 강원도 금강산으로 고향을 가잔다. 해루와 매와 두고나 돌본 놈이 기가 막혀. 좋다 잘 나왔다. 나오든 용제일이다. 돈은 쓰는 돈이니 나온 걸음에 잘들 놀아봐라. 진짜 또다시 솔대백 한 패가 떠오르네. 광대 숨진 놈 간지 발진 놈 솔대백 눈에 나왔더니 돌보

나타 뛰고 놀지. 이웃집에 열렸던 닭 한 텅이 몹시도 바빴던지 90월 알밤 벌어지듯 저절로 딱 벌어지더니 각설이 패 풍각쟁이 초라니 패가 또 나오는디 허리춤 훨씬 내려 쪽박 엎어놓은 듯한 배퉁이를 내어놓고 개미상토 멋있게 이마에 딱 붙이고 장타령을 헤매 나오던 것이었다. 뚜루루루루루 들어왔소. 구름 같은 내게 신성 같은 나그네 들어왔소. 강설이라 먹설이라 동설이를 짊어지고 죽지도 않고 또 차려왔소. 뚜루루루루루루루 뭐라 장태령 희로약 고독과장 물은 머들이 김재장 북창무수 화순장의 시활용 분화관장 숙수산다 코산장 철철 흘러 장수장 산도도야 금산장의 일색춘향 남원장 심리오리의 장성장 애고대고 곡성장 오늘까도 지난쟁이여 고풀었다 흥덕장 쥐는 있어도 무주장 술은 싱거도 전주장 물을 탔어도 완주하장 탕수를 먹어도 청주장 돈을 내도 공주장 맨술을 먹어도 안주장 이장 저장은 아닐 적에 미린 미래 황육전 팔팔 뛰는 향산전 울긋불긋 황하전에 팥싹팥싹 담배전 얼걱덜걱 남아신전 딸깍딸깍 움기소 호호 맵다 고초전 어서 가자 어서 가 우단 곳은 없어도 우리 갈 길은 바쁘요 놀버새님 수익하게 없죠.

목구멍에다 불을 켰나 원하기도 잘한 대가죽이 두꺼운가 인망무지로 나온다 네가 저 초당 짓고 헌공부냐 실수 없이도 잘한다 동산 먹고 배웠느냐 진지 있게 잘한다 기름통이나 먹었느냐 미끈미끈 잘한다 목구멍에다 불을 켰나 원하기도 잘한 대가죽이 두꺼운가 인망무지로 나온다 네가 저리 잘할진데 내 선생은 누지거려 내 선생이 거르구냐 내 선생이 내로구나 목은 조금 쉬었어도 아니리가 일수 주제 꼴은 꼴불견이나 들을 맛은 다 들었다 허품바 자른다 헐시구나 자른 목술라 목술라 대목장의 목술라 대목장의 목이 쉬면 열두 식구가 다 죽는다 가만 가만히 섬겨라 그러면 내가 허품바 자른다 품바 자른다 한참 일이 논일 적에 또 방정 맞은 고사초라니가 구실상모 단번거지 되게 매운 통장구를 턱 밑에다 바짝 메고 이놈이 방정을 떨고 나오는데 공그라콩콩 공그라콩콩 하쉐 통영칠 도리반에다 쌀이나 서너 말 떠다 놓고 그 가진 저고리 달 가진 조마에 명실 목실 다

따보고 양주 풀어서 덥지 울지 뜻밖의 방통속에서 개문포의 방을 아 예. 방포일성 있고 박탱이 딱 벌어지며 지루한 대장에 나오나디 신장이 발적이요 얼굴이 먹장 같고 표범머리 제비턱에 코리 눈다박 시험 황금 두고 세짜가모 장팔사모 장창을 두루야봤도 들고 우려 같은 큰 소리를 백려 같이 드지라며 예지놈 놀부놈아 네가 나를 모르래라 천하가 말세되어 삼국시절에 문물할 때 주관장 세영웅이 돈에게려고 한세를 바로잡지 천하의 횡에 가득 삼행제 중에 말제도 오호대장의 둘째도던 다군다 장의 떡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을리려 참바다 지렛도 도통하니 벼락이 떨어진다 박타던 사군들은 창자 터져 죽은 놈이 여러 명이 되는 판이오 놀버는 온대 백산 끼지어라 장군 앞에 뒤쳐지는구나 대지놈 놀버야 천하에 중한 것이 형제밖에 또 없거늘 내 놈은 괴놈으로 친고륙인 내 동생을 구박촉출하였으며 평생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비금중어 백곡에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없는 재배하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품바꾸져 원했으니 그 죄 어찌 속나와야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터니 그 말을 두

장군이 말 듣고 신름 없이 청을 놓더니 흥부를 바른 맞아 지금 너무 뒤를 딸게 없어서 장군이 이 말 듣고 신름 없이 청을 놓더니 흥부를 바라보여 눈물 짓고 거는 말이 흥보시어 감격하오 한종실 유황숙과 늠름한 관공님과 우리 삼인의 도원들이 한실을 흥보거다 우리 중형 관공께서 유몽한대 별세것이 흥보시는 불측무도 그 형에게 시종일 공경하니 나도 중형을 생각하며 눈물 감장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흥보 손길을 부여잡고 못하겠소 못하겠소 욕투서에 끼기라더니 흥보시오 덕행으로 참아지 무언을 보풀겠소 죄업하며 작별하고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진홀 불기운 간군 없네. 장군은 떠났으나 놀보는 연영 죽어 꽝꽝 얼은 동태뿐으로 전신이 이미 굳었는지라 흥부가 방성 통곡하며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 환혼주를 가져다가 놀보 입에 떠넣으니 살살 맥이 돌아들어 다시 회생되었겠다.

0: 그냥 놀보가 뻗어버려서 결국에는 흥보가 형을 살리러 갔죠. 놀보 박타는 대목은 흥보의 박과는 이렇게 다른 재미가 넘칩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어떻게 말해야 할지.
1: 미적대지 말고 어서 말해, 종놈아!
0: 나고 의회는 그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소. 아이를 주소들을 설득하고 말았소. 언젠가 반역의 씨앗이 될 트로이 왕가의 핏줄은 단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의회는 그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소. 아이를 주시오. 어서 아이를 넘겨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리온, 이 손을 붙잡아라. 토끼로 내려와서 불길에 던지어라.

제기라! 전쟁이 제일 지랄 같은 건 바로 이런 거야. 명령을 내리는 것들은 제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지. 아이의 발목을 잡아들고 벽에 내리쳐!

0: 국립창극단의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중 주요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연출의 옹켄센, 극본에는 배삼식, 작창에는 안숙선이었습니다. 배우로는 김금미, 김지숙, 이소연, 김준수, 이광복, 최호성, 유태평양 외 국립창극단 여러분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려 나갑니다. 보면 홍안이오, 홍안은 백.

0: 대체 왜라는 아름다운 구절을 따온 거지요. 자각달루 분조요는 광활루를 이름이구나. 자각달루 분조요는 금빛 전각과 붉은 빛으로 곱게 꾸며진 누각은 찬란하게 빛난다. 이런 뜻으로 아까 불렀던 임고대의 또 다른 한 구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광활루에 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은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와 직녀가 없을 소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누가 될꼬. 이렇게 춘향이를 만날 예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은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와 직녀가 없을 소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누가 될꼬. 이렇게 춘향이를 만날 예언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 화림 중에 삼생연분을 만나볼까 이렇게 마지막이 이어지는데요. 삼생연분은 부부 사이의 인연으로 전생이나 현생, 후생을 통틀어 이르는 삼생의 연분을 일컫습니다. 그럼 광활루에 올라가 이렇게 좋은 경치를 살펴보며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심정을 노래한 적성가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 적성가 소리의 이주은입니다.
1: 도련님 낙이 내려 불뜻 끼고 사면 경치를 살펴보시난디 적성!

하트웨어.

학교가 더욱 좋다. 부자

대

0: 않을까?
1: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춘향가 중 적성가 대목을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이주은의 소리로 적성가 띄워드렸습니다. 남원 구경을 나간 이도령이 광활로에서 멋진 경치를 그리며 춘향이와 만날 운명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지요.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수군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가자 바다로 띄워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자 바다로 소리의 이선과 가야토리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진정한 소리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저녁 9시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전라남도 듣고 있습니다. 소리의 본향 목포에서 구전심수로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아늘한 명창.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그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와 대력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정

협회를 설립해 여성 국국의 맥을 잇는데 애써왔고요. 드라마 정년이의 인기로 여성 국국이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3대 소리꾼이 한국의 최초 여성 오페라 전설이 된 그녀들이란 작품으로 한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자배기로 널리 사랑을 받은 김옥진 명창이 뒤를 잇는 3대 소리꾼들답게 2024년도에는 홍성덕의 육자배기 사랑으로 세 분이 함께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죠. 3대가 함께한 이 공연의 감동을 되새기며 그 뿌리가 되는 홍성덕 명창의 깊은 성음으로 남도민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흥타령까지입니다. 홍성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0: 부모인 어머니와 구학계 유망주인 딸 사이에서 선배 예술인들을 보필하고 후배 소리꾼들이 정진하도록 돕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소리 명가의 귀한 울림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받고 이어지길 최판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찬미입니다. 얼씨구 좋다!
0: 이번에는 창극 한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2025년 공연된 여성국극 제작소의 춘향인데요. 여성국극 제작소는 여성국극의 장르를 지속하고 동시대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국극 전공생을 발굴하고 다양한 형식의 공연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국극 춘향 중에서 어사가 남원으로 가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저요. 아이고 내 편지. 아이고 내 편지 물건이 다 되었네 저. 아 여여여. 아이 물건이 내 편지 내놔 얼른.

0: 그래,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
1: 울지 마라, 망자, 울어, 울어.
0: 아이, 그럼 실컷 울어라! 나는 이몽룡 씨와 동문수학한 사이다. 이 편지는 내가 전해줄 것이니 너는 어서 남원으로 돌아가거라.
1: 아이, 참말로?
0: 뭐냐, 아이, 양반이 거짓말 하겠느냐?
1: 아, 양반이 거짓말 안 한다,
0: 에이. 안 한다, 저, 이놈아.
1: 그럼 여보시오. 내가 당신 말만 믿고 내가 갈 텐게. 뭐냐? 꼭 전해주시오.
0: 야, 알았다, 알았다. 얼른 가서, 얼른 가거라.
1: 알았어, 알았어. 아, 나
0: 어서 가거라.
1: 어디서 말, 목소리 같은데. 말 들어봤어. 여보시오! 아이, 당신 그 부채잔 요리 잔 해봐.
0: 아이, 내 얼굴은 볼 것 없으니 어서 가거라!
1: 뭐란 말이오, 전! 어메! 아이고, 왜 소망지! 아이고, 소망지, 소망지! 아이고, 소망지!

0: 살려주시오.
1: 은야 은야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0: 예. 아시오.
1: 내가 너무하지.
0: 뭐 아시.
1: 그래 그래 네 아시오.
0: 좀 물어보려고 그러시지라.
1: 은야. 예. 얘기해.
0: 말도 마시오.

0: 그냥 얼마나 때려버렸던지 아씨가 다 기절을 해버렸는데 그 아씨를 옥에다가 큰 칼 씌워갖고 딱 갖다 가다 놓고 돌아오는 지 생일날 아씨를 죽여본단디. 서방님 조경연에 갖고 이제 우리 아씨는 영락없이 죽었네. 어쩌까.
1: 네 이놈들을 다음장에
0: 서방이 한가락 하셨지라.
1: 아니 한가락.
0: 에이 서방님, 아 기세는 속이서도 소인놈은 못 속이십니다요. 아이고 서방님, 여 며칠만 여금 못 있지라.
1: 이게 뭐가 있어 이놈아.
0: 아이 나 조금만 보여주시오.
1: 하하, 이놈이 관물을 많이 먹어 눈치가 이상한 놈이야. 아이고. 자 보거라.
0: 어머 이것이 마패가 아닌가.
1: 어이놈, 천기 누설하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0: 어메 어메 어메 어메 어메, 너무 좋고 좋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1: 이놈아.
0: 사사사사사사.
1: 아 잘 내일에.
0: 서방님.
1: 어냐.
0: 예.
1: 어냐 어냐.
0: 내가 나만이 가만은 그냥 이놈들이 다 모가지를 내가 싹싹.

산입산 하면 없고 김제 타인으로 놀아 내월 15일 오시 남원 광활루로 대령하라. 역전 너희들은 예서 떠나 좌도로 연문어대 고산금산 무주용담 진안 장수 운봉으로 돌아 광양 손천 웅양 나간 고성 장흥

0: 판소리 연속 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1: 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백금열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 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에 태어나 2008년에 타계한 전 국가무형유산 춘향가 보유자이자 동초째 판소리를 전승한 명창이십니다. 성음이 맑고 단단해서 특히 발음이 분명하여 사설 전달력이 탁월했고 판소리가 연극이라는 동초 김현수 선생의 소리 이념에 충실해서 연기력과 발림에도 공을 들여 극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난 명창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분이시죠.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도에 발매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섯

0: 지금
1: 할 수
0: 풀어보 앉았어 피크 오래 짓고 발을 밟거니 아. 흥보양조 어진 마음 제배 새끼 주워들고 한없이 탄식 온다 불쌍 다한대 제비야 가긍한대 목숨이 대명하게 안 좋기에 완벽인 줄 알았더군이 왠지 되냐 내 집이 가난하여 사람을 아니 찾아오구나 너는 매양 찾아오구나

한들 한들로라도 보고 새우와 홈초고기 장전 두 날개 실근실근 깃도 다듬어 보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집안에 들어 혼이 되고 금풍이 삼삼하여 9월 9일이 담도 흥이 동방어실 솔으로 기쁜 수시스리 소리 되고 금풍이 삼삼하여 9월 9일이 담도 흥이 동방어실 솔으로 기쁜 수시에 펴내고 장공그 홍안성은 뭔데 소식 뛰어온다 용사로 술을 마시고 망향대에 손 보고 내자 섭섭다 내 집이야 날 버리고 가려느냐

나 잠 못 먹고 다 만초 하나 남은 것이 딸기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 덕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 건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 시기 그대로 갚으지

보다 요동 700일을 좋은 시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중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부산 파발 환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 정부빙 누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점도가 태우는 백이야 중력으로 끌려져 궁속이 흐히하야 반반세지금탕이라도

0: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죄 판사의 명 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1: 재판사의 명 판결.
2: 어머,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저 윗마을에 꿀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훈장님이신데요. 아니, 훈장님,

있도록 한양으로 한양으로 대학 쏠림 현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장님은 꿀단지만 아끼지 말고 아이 하나하나를 제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 등골 휘는 사교육 대신에 서당에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부모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풀 패키지로 대책을 만들 것을 시급히 명령하는 바입니다.

0: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구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시는데 너무 울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수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송현미는 국악방송 FM 국악당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실황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행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처음 전해드리는 곡은 부산대학교 교수 이정호 작곡 청년을 위한 서곡입니다. 이정호 교수는 2025년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음악학과 졸업생들이 지역에 머물며 연주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청년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공연에 부산을 대표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그 이정호 지휘자의 지휘로 청년을 위한 서고 청해 들었는데요. 함께하는 우리 악단 아주 젊은 피가 들끓습니다. 부산 청년 국악관이었던가 함께 우리 국악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0: 윤동주 시인의 시 구절들을 이렇게 각 부분의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바람에 스치는 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1: 굉장히 존엄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들을 최선을 다해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0: 저는 이 책의 구성을 보고 너무 감탄했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 구절들을 이렇게 각 부분의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바람에 스치는 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 잎새에 이는 괴로움, 밤을 가로지른 걸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걸 보고 갑자기 우리 인생이 진짜 좀 이렇구나. 뭐랄까. 그래, 20대에는 내가 진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너무 뭐 공정한 거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그러다가 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동주 시인은 이걸 알고 썼을까? 우리 안미선 작가님은 어떻게 이걸 알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인의 시로 삶을 풀어내게 되셨어요?
1: 조카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좋아하셨던 시고요. 그분도 삶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윤동주 시인의 시를 만났고 그

0: 지역 주민이 주체적이고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아직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주민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이 거의 없던 시절, 그것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에서 제 힘으로 피어난 민들레 같은 조합이었다.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 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낡은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에서 함께 부르는 조합가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목에 힘을 주고 웃음을 띠며 때로 옆 사람의 손을 잡기도 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되어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함께 이룩할 이전에 없었던 영토. 그것이 민들레가 뿌리 내릴 땅이었다.
1: 그래요. 1982년이면 진짜 의료보험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이때 조우컬 선생님이 이제 병원을 나와서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네요. 뭐 이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병원에 간호사로 계셨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셨을 것 같거든요.
0: 그 조우카 선생님이 1970년대에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을 하셨는데 당시에 굉장히 권위주의고 영리 추구적인 모습의 병원에서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계속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고등학생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약자들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나오셨고요. 또 하나 계기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당시에

0: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인천 도시산업선교소 선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선생님의 진로의 결정적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활동이셨는데 그 삶의 풍경이 어땠나요?
0: 선생님께서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따뜻하고 서로 의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보통은 가난에 대해서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당시 인천에 활동하신 곳에서 실향민들이 많이 있으셨고
1: 네,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죠. 근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진짜 지금
0: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옥가 선생님이 좁은 골목길을 무거운 가방과 한등기를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만나게 되죠. 근데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은 진짜 지금은 의료협동조합 이런 게 조금 있어요.
0: 네, 그렇죠. 네,
1: 저도 좀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그게 뭐야? 뭐 이런 때 아니었나요? 그때 의료는 기존 병원하고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져요.
0: 네. 이곳에서는 일방적인 서비스의 수혜를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발성을 키우고 주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건강이나 보육이나 일상의 삶을 같이 나누고 주민 속에서

0: 진정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일단 개인에게서 딱 바로 서 있어야 사회로,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에 조혜 선생님이 또 다른 현장으로 가시죠.
1: 네네.
0: 네, 그 산업재해를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문제의식을 좀 크게 느끼셨을까요?
1: 네. 저희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확산되고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0: 다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1: 나도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았다. 이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돌봄과 연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0: 뭔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핵심이 있다면 뭐 같으세요?
1: 스님께서는 돌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삶은 타인을 돌보는 삶이었고 그리고 나도 그들을 통해 돌봄을 받았다. 이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돌봄과 연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것,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 일터나 마을 사이로 확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일관된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지금 저희 함께 걷는 길이 늘 주장하는 돌봄, 함께 이런 말씀들을 조호근 선생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위의 간호사라는 표현이 그냥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의 방식. 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기류의 간호사 이 제목을 우리
1: 저도 이 제목을 들으면서 조옥하 선생님이 또 한 여성으로도 자신의 길을 계속 만들어간 여성이고 당시 역사 속에서도 보건의료 활동이라는
0: 이야기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선생님께서 이 제목을 정하시면서 열려있는 느낌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 제목을 들으면서 조옥하 선생님이 또 한 여성 여성으로도 자신의 길을 계속 만들어간 여성이고 당시 역사 속에서도 보건의료 활동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이고 또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책 길 위의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나가는 말 오늘도 길을 걷는다 중에 일부를 안미선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조옥하는 오늘도 묵직한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길을 걸었다. 늘 다녀 익숙한 길이지만 날마다 똑같은 것은 없었다. 일흔이 되어 가만히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그 길로 이끌었을까? 그리고 주어진 길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을까? 길을 걸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일을 별로 거절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죠. 제 삶의 키워드가 여성, 삶의 현장, 그 다음에 간호, 이 세 가지예요. 병원 내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 간호에 관심을 가졌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온 거죠. 뒤돌아보니까 일의 의미가 그렇게 일관돼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때맞춰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받아들이고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들이 적당

네. 사실은 고령화 사회고 저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제 발전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뭐 전업으로 그 가정을 전담하는 주부를 상정하고 바깥에서는 그 전일제로 일하는 노동자,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낡은 규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 또 남아있고, 그런 돌봄의 사회화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공공 자원을 통해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확산되어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상업화된, 그런

별을 만지다 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길 위에 간호사를 쓰신 안미선 작가님 만나봤고요. 내일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팀장 모시겠습니다. 작고 소박한 삶 중에도 얼마든지 좋은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뭐 잘 알고 계시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누군가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떠올려보면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 영주 십경가, 이야옹 타령 함께 들으면서 5월 2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품위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또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고학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0: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사연 모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97님, 우와 좋다, 넋을 잃고 듣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이희배님, 반갑습니다 용훈님. 다음 주는 어버이날과 제 생일이 있어 아들, 딸이 여행 계획을 해놓았어요. 용훈님과의 대화는 한 주 쉬어갈 수밖에 없겠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잘하셨어요. 네. 용호님도 부모님 계시면 바쁘시겠네요. 멋있는 날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만나요. 이춘희 매화 타령 양산도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네요. 작은 법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날이 좋은 토요일 밤 풍류가 좋다와 함께합니다.

0: 야야야야 흥보야, 아 이게 좌창이라는 것이 말이야. 앉아서 노래하는 잡가라고 하지 않았냐? 예형님, 앉아서 부르는 긴 잡가를 좌창이라고도 하지요. 아,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아, 길에서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던지. 아, 여기는 서도 좌창이라고 써있질 않더냐? 아니, 앉아서 부르는 것이 좌창이라면서. 아, 여기엔 왜 서 있어도 좌창이라냐?
1: 우미, 서도 좌창은 서 있어도 좌창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기 관서지방 소리꾼들이 부르는 잡가인디요. 아, 워미어미어미. 근데 아따, 서도 잡가 공연 전단지를 받으셨으라? 아, 그 먼디서 남원까지 원정 공연을 다 불고 아 이것을 꼭 들려 쓰겄는디요.
0: 아, 그려? 아, 서도 좌창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냐? 아, 이것도 풍녀 사전에서 알아봐야 쓰겄구만.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과거에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잡가를 서도잡가라고 하는데요. 경기잡가와 마찬가지로 서도잡가에도 앉아서 부르는 좌창과 서서 부르는 입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서도 입창을 칭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0: 가락의 삶의 원천과 흐름,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자, 음악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덕명의 소리. 네, 오경희의 가야금 연주로 서경철류 짧은 가야금 산조 감상하셨습니다. 근데요, 지신을 밟거나 잡기를 막자는 내용으로 제의적 성격이 높은 편이었죠. 오늘은 김덕명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훈랑
0: 고사 소리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지신을 밟거나 잡기를 막자는 내용으로 제의적 성격이 높은 편이었죠. 오늘은 김덕명의 소리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훈랑 생기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장승 경고자는 적덕기자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오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며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 제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자라나서

치찌따라 치찌따라 거지봉산을 치찌따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 목

사천 조왕님은 경지 안에 다 모셔놓고 아무 이런 산신님은 옥당에다가 모셔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모셔놓고 기모 이소 성주님은 상랑무에다 모셔놓고

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가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풋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권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가 부엌신을 울리자 자구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황아 요항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항아 남해바다 요항아 서해바다 요항아 북해바다 요항아 칠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질새 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이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천 통명농요 공동체 기억과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일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며 다시 이어지는 이 소리의 흐름은 오래된 풍류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며 공동체 기억과 생명의 순환을 다시금 일깨워 줄 것입니다.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수제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백병동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합주곡 녹향송 그리고 합창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요 3제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보내드릴 음악은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이 곡은 말 그대로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입니다. 특별한 표제가 없는데요. 가야금의 전통적 음악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윤아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 드럼과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이윤아의 가야금, 성필관의 오보에, 왕혜진의 첼로, 신봉주의 스네어 드럼과 공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인 1965년에 작곡돼서 1966년에 초연됐는데요. 당시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에 의해 초연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음악은 상당히 현대적인 음악이라서 연주자들이 매우 접근하기 힘들어하던 음악이었습니다만 이 곡의 새로운 연주 기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새로운 가야금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주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곡이기도 합니다. 가야금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음악으로 평가된 곡 가야금을 위한 실내 음악이었습니다.

맑고 청아한 음색, 그리고 단단한 가운데 보이는 유연한 흐름, 또 자연과 인간 정신의 조화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 곡을 듣는 가운데 숲속의 정취와 내면의 평온함을 함께 느끼도록 합니다. 자연의 상징성, 한국적 미감, 현대적 음악 어법이 결합해서 만난 곡, 합주곡 녹향송 듣겠습니다.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향을 기리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미의식과 백병동 작곡의 합주곡 녹향송, 차의 향을 기리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곽태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연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적 미의식과 현대적 음악 언어를 결합한 백병동의 대표적인 서정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곡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에 작곡됐습니다. 1998년 11월에 국립국악원에서 있었던 98 차와 우리 음악의 다리 놓기 음악회의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무대에 올랐던 음악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요 3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의 민요와 가곡의 정서를 현대 창작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3제에는 세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요. 가시리와 동동, 서경별곡 이 세 가지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한 연작 형식의 작품입니다. 우리 민족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골랐습니다. 이 곡은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담아낸 곡입니다. 제목에 보이는 신별곡은 옛 별곡의 형식을 오늘의 음악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음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금의 여러 주법, 농현과 튕김, 여음, 글리산도 등을 활용해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선율적 흐름은 우리 정서를 유연한 전통악기 가야금이란 도식에서 벗어나서 가야금을 동시대적 표현을 지닌 독주악기로 확장 해석한 작품이란 면에서 개방적이고요. 한편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변용이란 두 가치를 함께 보여주는 곡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듣겠습니다.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병동 작곡의 가야금을 위한 신별곡 들으셨는데요. 정효성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1972년에 가야금 연주자 김정자가 초연한 바 있습니다. 가야금의 전통적 어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곡이었죠. 이 작곡가 백병동은 서울대학교 작곡과 명예교수,

갑자기 넘놓은 상혁도 아혁도 오작교 바래보니 어쩌둥 남가넌내는 오고 부르사면을 살펴보니 저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 홍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놓은 상혁도 아혁도 오작교 바래보니 저둥 남가는 내는 부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저간이 원포케 법이야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사다 가득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 왕래거니 석양촌이 거인올 오현봉을 넘어 황등도 들어가 이십오여 다녀오래 안주까지 시앉아 두견성을 받아보고 봉항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들고 불구반 백운청자 공유유라 금등을 진대여 춘사촌 들어가 공소장과 누르게다 당대화를 전부의 내포를 헉 떨어지고 이수를 친대여 개명산을 올라 장사방은 한구도 없고 난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서요 연조지간을

역지수의 자로 보여주세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들어온다.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지 않소. 그 말이 옳소 하고 박을 우선 한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타는디 지르르르르

장구여라 톱질이야.

그 속.

것이 그 녀석 싹 독하. 딱 쪼개 놓고 보니 박숙이 회행. 무복자는 계단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토종놈이 박숙은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궤두짝이 붉어져갔다. 한결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다. 또 한결을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갔다.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 비어보는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수부 톡톡 떠올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서

대답이야 낫던지. 딸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응보가 돈아.

띄어놨던지. 딸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홍보가 돈 안 꾸미러 들고 한바탕 노는디.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 고려 술래 밖에처럼 둥그르 둥그르 생긴 돈 행사를 찌그르 가진 구경명에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유부가라 큰 자식아 건두군 말 건두고 난타우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궁아 문제도 헐색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

나가든.

어르시오 얼씨구조구나 씨와자 좋은데 얼씨구 얼씨오 여보 여보 마누라 저 우리 박 한 통 더 타보세요 저 박 동생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 박을 두 통째 따다 놓고 또 한바탕 타는디 지르렁 실곳 당거주소

저기 놓고 보니 이 박통 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간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동안부상의 삼백척 혼자 다시 일광대야 군손대양양도 적손에 비가버리간다. 황부여진호진상허든 천도문 전하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 지도문 등태산수전가의 공부자의 대단 단명초다의 경주운데 천하적공화룡난 아해가 분부 노란하니 들고 함성영초단 풍기를 시르륵시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큰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학인상은 모르다 아래 보도문 전하군요 산천초목 그르내든지도문

꼭나대님 꼭 나를 수화를 들어 어떤가 날 보소 흥분마루를 하루로 먼저 한번 꾸며보는디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가근 흑공단 저구리 흑공단 드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본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하루 수화를 들어 어떤가 날 보소 흥분마루래도 꾸민다 송화색 팽기 송화색 저구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부선 송화색으로 수화를 들고 떠서 내매지 하릴 없는 깨꼬리 같네 영감은 영나 없는 까마귀 같소 또한 봉을 들여놓고 들으러

박흥보가 좋아하자고 얼씨구나.

땅 손뜨건 내 쉬지 않고 나무젤을 드려라. 고기 한 점은 텃밭지와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 들이쳐. 초장 초장 아니다. 당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통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릴 거느냐. 나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다리를 부지러 살려보냈으면 그 부창자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동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릴 거느냐. 참다 참다 기다리다 못하여 그물을 해서 짊어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데 이때 손율 생각 사사월 초파에 변자나 부르는 화를 벌 주양 번들에 앉아 앉아 꼬리 제아이를 해불러 그물을 매자 들으며고 황당산으로 나갔나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가나를

언작을 꿈에 만나 불꽃이 악을 물어

0: 삼천리 허장에 임을 두고
1: 강강술래
0: 임도나를 기리는가
1: 강강술래
0: 남

0: 병이 들까 근심이요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술래야 마당에 장구가 놀고
1: 강강술래
0: 요래집 마당에 기생이 논다

0: 철마 청춘 놀아보세
1: 한강술래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한강술래
0: 억신억신 뛰어보세
1: 한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

0: 선백 한장 되길라네
1: 강강술래
0: 나오던 3일 만에
1: 강강술래
0: 꽃생이가 내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가 그늘되니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으리라 하고 한 손으로

오롯이 마음에 담아보는 시간이죠. 음악에 머물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 속에서 복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조 시조 월정명 듣습니다. 노래의 김오라입니다. 네,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조 시조 월정명 듣습니다. 노래의 김오라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긴 호흡의 음악과 함께 일요일 새벽의 여유를 함께 누려보시죠.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음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멋과 깊이를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호흡의 음악과 함께 일요일 새벽의 여유를 함께 누려보시죠. 오늘은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금산조 한바탕을 만나볼까 합니다. 대금산조의 한 흐름을 완성한 명인 한주환 명인의 연주 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주환 명인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풍류 속에서 음악을 익혔습니다. 당시 지역의 사랑방에는 이름난 예인들이 드나들었고 그 속에서 소리를 듣고 장단을 느끼며 음악의 길로 들어섰던 건데요. 전용선에게서 사면을 익히고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진 박종기에게서 산조를 배우며 느림에서 빠름으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 하나의 숨결을 더 얹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주환 명인은 여기에 중중몰이라는 새로운 장단을 더해 산조의 구조를 한층 확장시킵니다. 느림에서 빠름으로 나아가는 흐름 속에 하나의 숨결을 더 얹은 것입니다. 음원으로 감상할 텐데요. 무려 1959년에 녹음된 자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기록이지만 그 소리의 결은 놀랄 만큼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호흡, 장단, 명인이 직접 연주한 음원으로 감상할 텐데요. 무려 1959년에 녹음된 자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이 훌쩍 지난 기록이지만 그 소리의 결은 놀랄 만큼 또렷하게 살아있습니다. 호흡, 장단의 흐름, 그리고 연주의 미묘한 떨림까지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음원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살아있는 전통을 마주하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한주환의 연주, 한주환류 대금산조, 30분가량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대금 산조였습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한 호흡, 한 장단이 쌓여 하나의 긴 흐름을 만들어낸 대금 산조 만나봤습니다. 대금 산조의 틀을 완성한 명인 한주환 선생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단이 쌓여 하나의 긴 흐름을 만들어낸 대금 산조 만나봤습니다. 대금 산조의 틀을 완성한 명인 한주환 선생의 연주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일요일에는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서도민요,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병신남봉가, 사설남봉가 준비해드립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입니다.

소도미녀, 긴남봉가, 자진남봉가, 병신남봉가, 사설남봉가였습니다. 소리의 김정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만나고 있는 매일 코너죠. 풍경소리와 함께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정보 전해드립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충북도청 본관이 새 문화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그림책 정원 1937인데요. 이제 한 달여 남짓된 공간이라 그런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건물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이곳은 1937년에 지어진 충북도청 본관을 원형을 최대한 살려 다시 꾸민 공간입니다. 붉은 벽돌 외관과 좌우 대칭 구조 같은 오래된 건물의 멋은 남기고 그 안쪽을 그림책을 보고 전시도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와 영유아를 위한 열람 공간, 그리고 국내외 그림책 서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는 그림책 작가 전시가 열리고요. 3층에는 팝업북 전시와 역사 아카이브 공간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림책 정원이라고 해서 꼭 아이들만 가는 공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힐링할 때가 꽤 있잖아요.

서당놀이였습니다. 노래의 하는경 어린이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음악 나르는 밤나무 듣겠습니다. 연주의 창작 국악그룹 그림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그 자리를 지키던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보면 말이죠. 경기가 좋지 않다더니 아이고 참 힘든 세월이구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부동산 중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 보릿고개를 넘는 중개사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음이 워낙 따뜻하셔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유 거기 사장님은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부터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또한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인중개사분들도 돕고 내 소중한 재산도 지키는 상생의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부동산 중개소 입구에는 공동중개 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손님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중개소와 협력해서라도 일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0: 여.
1: 그렇지.
0: 그 자리에서

강성주를 보시되 인자병야 오늘로

오늘 급제.

성질 진자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한 후에 있던 움막 뜯어다가 졸업대 수습대 분분도하여

판소리 흥부가 가운데 중이 집터 잡아주는데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유영애였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요즘 공동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들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빛이 있는 땅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현악앙상블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핵심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집을 잘 지키고 재산을 불리는 법,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이웃의 사정을 살피면서도 내가 챙겨야 할 절차는 야무지게 챙기는 그 균형감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제에 의한 실내악 들려드리죠.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시간인데요. 냉실 타령 주제에 의한 실내악 들려드리죠. 연주회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느닌실 타령 주제에 의한 실내악 들으셨습니다. 경기민요에 속하는 느닌실 타령은 닭, 개, 봉황, 솔개 등을 열거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특히 경기민요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다령장단에 맞춰 부르는 곡입니다. 경기민요와 다령장단이 가지고 있는 화사한 멋과

외출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아마 옷을 갈아입는 일일 겁니다. 적당히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면바지, 그 안에 내 몸을 넣고 나서야 비로소 집에 왔구나 싶어지죠. 외출복은 얼마나 근사한지가 중요하다면 실내복의 조건은 오로지 편안함이죠. 디자인은 좀 포기해도 괜찮고요. 적당히 낡고 익숙하고 그래서 더 편안한 실내복 같은 하루, 일요일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연주로 청천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기운 차네요.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외출복 차림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각자 내가 가진 가장 편안한 옷으로, 뭐 어떤 분은 아직 잠옷차림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으로 편안하게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들어와도 옷을 갈아입어야 비로소 편해지는 느낌이 있죠. 양말도 벗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의 긴장이 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적당히 늘어진 실내복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호이들인 햇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0: 오드리의 사냥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해드리는 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첼로 가야금의 연주입니다. 김솔 다니엘이라는 첼로 연주자와 윤다영 가야금 연주자가 함께 만든 팀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운하라는 음악입니다. 뭐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렇게 거대한 운하도 있지만 독일의 작은 도시 아우리히라는 곳에 운하가 있대요. 거기 운하가 예쁜가 봐요. 독일 서북쪽의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운하. 뭐 우리 다 못 가봤지만 음악을 통해서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뜨고 아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첼로 가야금의 운하 듣죠.

첼로 가야금의 연주로 잔잔히 흐르는 운하, 운하의 모습을 이렇게 또 귀로 하긴 했습니다. 곡 제목이 운하였죠. 자, 이번에는 파리의 섹스

일본 연주자 에티엔드 라 사예트를 주축으로 결성된 팀이죠. 배시방과 우리나라 입과손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군화해인데요. 군화해 이렇게 시작하는 남도민요 육자배기를 아주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이 재해석하는 방법도 보통 이제 뭐 재즈 밴드들이 하면 좀 전형적인 모습이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이 팀이 만들어낸 음악은 전혀 새롭더라고요. 블루스 기타, 그 슬라이드, 띠용, 띠용, 뭐 철연금 같은 그 연주가 곁들여져서 아주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멜로폰이라는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이 멜로폰은 트럼펫처럼 생긴 건데요. 그거보다는 좀더 굵은 소리를 내죠.

그다지 산뜻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자백이니까요. 좀 두터운 음색으로 또 리드미컬한 솔로 연주를 블루시하는 것도 이거 그 멜로폰이 긴 선율로 뭔가 위로하듯이 토닥토닥 연주가 되고 있고 플루트 연주도 다른 뭐 보사노바 같은 데서 연주된

배시방과 입가손 스튜디오가 함께 만든 구나해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국악전자유랑단의 산천초목이었습니다. 피처링으로 이나연 씨가 함께 했어요. 국디엠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악전자유랑단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국악과 EDM을 합친 그런 음악, 딥하우스 리듬에다가 피디 연주가 탁 곁들여진 아주 특별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음악 대륙 가이아의 연주로 동쪽으로 가는 여행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양방언의 아리랑 하모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하나입니다. 이 뚫레뚫레라는 말은요, 사방을 이리저리 살피는 둘레둘레의 전라도 방언인데요. 두리번거리며 유치원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더 가볍고 신나게 만들어주는 국악동요 음반입니다. 자, 노란 통학버스 안에서도 또 엄마 아빠 차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어른들도 당연히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아주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맞춘 5가지 영역, 신체, 의사소통, 사회성, 예술, 자연탐구까지 고루 담아낸 교육형 음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통 선율과 장단, 국악기의 소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매기고 받는 재미라든지 또 손뼉과 무릎 장단만으로도 흥이 나는 우리 리듬,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민요 가락까지 아이들은 물론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른도 함께 흥얼거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반입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첫 트랙 뚫레뚫레. 악기 없이 구음만으로도 사물놀이의 리듬을 익히고 즐길 수 있는 곡인데요. 기본적인 장단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각 악기가 자연을 상징한다는 그 의미도 가사 속에 담고 있습니다. 막

0: 다쳤지?
1: 다치진 않았니?
0: 엄마가 도와줄걸.
1: 아빠가 달려갈걸.
2: 창호의 드린 햇살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새롭게 저희가 들려드리는 코너 새우먼 시리즈, 오늘은 뚤레뚤레 유치원 가는 길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세 번째 곡까지 세 곡 이어드렸는데요. 뚤레뚤레 무당벌레야 듣고 싶은 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음반 제작 여기에 작곡에는요 섬세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국악의 영역을 넓혀온 작곡가 윤선, 다양한 창작 발표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온 최지혜, 또 국악그룹 공명회에서 활동해온 박승원 씨까지 국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음악가들이 아이들 3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작곡에는요 섬세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국악의 영역을 넓혀온 작곡가 윤선, 다양한 창작 발표로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온 최지혜, 또 국악그룹 공명회에서 활동해온 박승원 씨까지 국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음악가들이 아이들 3세에서 5세 눈높이로 착 몸을 낮추고 만든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노래들은 2005년에 창단된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이 맡고 있는데요. 아이들 특유의 맑은 목소리로 동요의 순수함을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눈에 띄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가곡 전수자인 안정아 씨도 참여해서 전통 성악에 깊이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아 씨 역시 어린이 때부터 동요 부르는 그런 활동을 해왔었죠. 자, 어른들을 위한 동요이기도 한 그런 음악들이 담겨있는 이 음반, 이제 네 번째 수록곡 들어볼 텐데요. 하나뿐이래요 입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노래고요. 여섯 번째 트랙은 봄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 유치원 첫 통학버스에 오르는 아이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깨꿈, 등굣길에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꿈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귀여운 아이들스러운 상상에 신나는 리듬이 더해진 노래입니다.

자,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어머니 시리즈 뚤레뚤레 유치원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네 곡 들려드렸는데요. 하나뿐이래요, 봄봄, 깨꿈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아이들 노래인데요. 어느새 어른인 저도 막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짧은 노래 안에 리듬, 또 가락, 이야기까지 참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도 뚤레뚤레

0: 공장 바닥 소리의 연주로 달을 산 사또, 이 이야기도 아이들을 위한 아주 신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옛날 옛적 지리산 산자락에 한 고을이 있었는데 이 고을에 본디 있던 사또가 갈려가고 새 사또가 갈려왔겄다. 갈려온 새 사또로 말할 것 같으면 겉은 멀쩡해도 속은 숙맥이라 하는 짓이 똑 이렇구나.
2: 콩보리를 못 가리고 밤대추에 헛갈리고 형아우를 몰라보고 어른 아이 받고 알고 낯을 놓고 기억자 모르고 둘과 셋을 못 견주고 갓을 뚝배기로 알고 뚝배기를 가수로 알고 한겨울에 옷옷 입고 한여름에 소몸 입고 닭을 보면은 새끼 찾고 개를 보면 알을 찾으니 이러한 숙맥이 어디에 있나. 게다가 아이에게 공댓말 노인에게 반말질 단로에 세배하기 한가위에 그래뜨기 모자라는 짓 골라가며 하면서도 노는 데는 이골이 나서 사시사철 밤낮으로 놀던 사람이 고을 원님 되었다고 재벌은 남주겠나. 오는 날부터 흥청망청 잔치판을 벌이며 며칠 동안 하다 보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요 보기 좋은 꽃구경도 아 한두 번이더라고. 사또가 그만 제풀의 흥이 깨져서 심심하게 돼버렸지. 하품 한번 늘어지게 하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한다는 말이

잡아오너라! 이때 세곡에 넘어 절에서 온 음흉스런 스님이 있어. 은근히 사또에게 수료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그놈의 달 괘씸하다. 여봐라, 저 괘씸한 달 잡아오너라. 이때 세곡에 넘어 절에서 온 음흉스런 스님이 있어.

0: 이 고울 달은 그렇게 다그쳐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는가?
0: 도께서 신령을 바쳤으니 신량 어치만 뜬다는 말씀이죠.
1: 저게 신량 어치 달이란 말이랬다. 돈을 더 바치면 더 큰 달이 뜨겠는가?
0: 그렇다 마다요. 틀림없이 큰 달이 뜰 것입니다.
1: 어수룩한 사또는 이번에도 그 말을 곧이 듣고 돈 백냥을 또 갖다 바쳤던 것이었다.

0: 얌전하게 떠 있구나. 옹군 달이 아니고 반달이어서 좀 허전한지라. 또 스님을 찾는데 달이 좀 커지긴 커졌으나야 아는 법이지. 사또가 한참 달을 쳐다보며 놀다 보니 옹군 달이 아니고 반달이어서 좀 허전한지라. 또 스님을 찾는데 달이 좀 커지긴 커졌으되 왜 아직도 반쪽밖에 되지 않는가? 사또께서 이 고을에 처음 와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고을 달은 원래 욕심 많고 음흉하여 잘 커지지 않습니다.
1: 욕심 많고 음흉하다?
0: 그렇지요. 돈 백냥으로는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1: 그럼 얼마나 더 바치면 옹군달을 보겠는가?
0: 큰맘 먹고 한 천냥? 바쳐보시지요.
1: 사또는 이번에도
0: 그 말을 옳게 여겨 돈 천냥을 갖다 바쳤구나. 그러고 나서 한 일에 지나

0: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연주로 달을 산 사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판소리 만들기 자의 연주로 방귀쟁이 며느리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음악이실 텐데요. 귀 쫑긋 함께 들어보죠.
1: 옛날 옛적 어느 집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겠다.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머리

믿어온 이들뿐이지만 시집을 가서 보니 식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앞에서 마음 놓고 방귀를 낄 수 있나? 행여 방귀가 나올까 봐 걸을 때도 조심, 뛸 때도 조심, 앉을 때도 조심, 설 때도 조심, 먹을 때도 조심.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방귀를 잡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가? 밤낮으로 용을 쓰니 방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 가득 차서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나빠지더니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마침내 병이 났네 그려. 시어머니가 보다 못해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 물어봤겄다. 얘야 며느라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가 다르게 병세

0: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니 식구들이 저마다 큰일이나 난 줄 알고 저 갈 곳으로 달려가 자리를 잡았겄다. 드디어
1: 아기 쑥 날아가는 바람에 꼬리를 잡은 채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손뚜껑을 타고 앉던 시어머니 모습,
0: 그러다가 대바람에 방귀가 벼락같이 한번 펑 하고 터져너니
1: 문꼬리를 잡고 있던 시아버지 모습 보소. 문짝이 쑥 날아가는 바람에 문꼬리를 잡은 채로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손뚜껑을 타고 앉던 시어머니 모습 보소. 뚜껑이 푹 솟아오르는 바람에 벌쩍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기둥을 붙잡던 남편의 모습 보소. 기둥이 마구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춤을 추고

0: 있던 신우의 모습 보소. 섬돌이 들썩들썩하는 바람에 널뛰듯이 펄쩍펄쩍 뛰다가 퐁당에 따자빠지니 이것이 무슨 변인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아님 밤중에 홍두깨지.
1: 이렇게 대판으로 방귀를 한 판 끼고 나니 며느리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 시원하고 후련해서 얼굴이 활짝 펴지는데, 다른 식구들은 혼이 다 빠져 달아나서 손이 덜덜 발이 벌벌 아주 새파랗게 질려버렸구나.
2: 아이고 얘야 얘야 며느라가, 아, 네 방귀가 정녕 대단하다.
1: 너를 이 집에 더 두었다가는 우리 집 살림 다 거덜라고 우리 식구 명대로 못 살겠다.
0: 한 번 끼어 이러니 두 번만 끼었다가는 우리 집 폭삭 무너지고 우리 식구 사람 다 죽을 것 아니냐. 너와 함께 살 수 없으니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1: 네가 미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0: 대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 그 그늘 아래 앉아 숨도 고르고 땀도 들이는데 목이 마른 시아버지가 샘물을 찾다 없으니 배나무에 열린 배나 따서 먹으려고 나무에 올라간다. 나무를 붙잡고 아무리 용을 써보지만 나무 둥치는 굵고 팔다리는 짧으니 올라갈 수가 있나.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열 번을 애를 써도 두 뼘을 못 올라가니 이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다가 한 걸음 썩 나서며
1: 아버님 저한테 맡기고 저리 비켜나십시오.
0: 뒤로 돌아서서 엉덩이를 배나무 쪽으로 둘러대고 방귀 한 방을 턱 하고 내놓는디 아 문짝 솥뚜껑에 섬돌까지 날린 방귀니 볼 것이 있나.

0: 는구나. 저 개울만 건너면 친정 마을인데 이때 같이 가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 세우며
1: 얘야 얘야 며느라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자.
0: 마침 길가에

철시웅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 방귀도 쓸모있네.

판소리 만들기 자의 연주로 방귀쟁이 며느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내일은 또 으쌰으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휴식과 내일의 출발 응원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저희는 다시 되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쉿!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1: 수염이 덥수룩해. 여기 등산로 맞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하다.
0: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2: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3: 응? 아, 뭐요?
2: 지금 국악 들으시죠?
3: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겠쇼?
2: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1: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3: 그리요? 거시기 까라쇼?
2: 아,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3: 응? 아 뭐요?
2: 지금 국악 들으시죠?
3: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겠쇼?
2: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1: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3: 그리요? 거시기 까라쇼?
1: 아, 근데 뭘까시는?
3: 덩덕흥이요, 덩덕흥.
1: 그걸 어떻게 까는?
3: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앱스토어에서. 자, 나는 이만 갈 길이 멀어서요. 어디 한번 잘 깔아봐요. 앱스토어!
0: 우와, 벌써 사라졌어. 혹시 계룡산 도사?
1: 완전 빠르게 앞서가신다. 여기 충청도인데. 덩덩쿵이랑 팔도 유람 한번 해볼까? 경상도에선 어떻게?
4: 마, 깔아라.
1: 전라도는?
4: 오메, 깔았단께.
1: 제주도까지 가자.
2: 까라마심.
1: 한 번의 터치로 어디서나 즐기세요.
5: 우리 소리 앱 국악 방송 덩덕쿵.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
1: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그게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0: 결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